0: 탑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싱글링게 공금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에 리츠엔 슈구이 텐디 리츠엔 킨낭 튼조니 시진핑키 창쿠르기 계급 운인네 로든주 뚠게 코르웨 계등급디라 창쿠르기 치튜 구치바 딤지 로친징베 고르타 딘쉐샹키 지룽의 돈가민 이슈 쯔초류 콜레시비 셰슈 총통우 초르 슈부타 초슈 치게 키시초 미나 케친타 젠좀 나와 고르 지룽의 돈가민 이슈 쯔초류 콜레시비 셰슈 총통우 초 초부타 쥐튠조 우이 짐든토 중쿠이 셰슈 짐쿠 통마르조네 체튠 짐든 무수 고초베 고르 이제 한 시디 계속 진부 년조 토림 링디토 중쿠이 남베 팅접진 기구슈 첨부 명주 체베 고르 샤초 변조 링디토 중국탄 우르수 냠레기 철업 추르웨 고르소인 샴러 팅디리 생기낭 튼십천남 센쇼 中国中央局级别书记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위에 토든비 미체타 랭게 문규르 톰니 임바타 당탄게 급족준 차샤키 나부사바 균체미바 뚜 톰니 임비 이치 유지 대나유 시진핑키 중국탄 창구리야 기급니니 편춘 쇼지탄 레왕직튠키 지초정로기 자초 킴지 기급직시 중국탄 창구리의 정화 송경 야부타 사디엔 야부 피게 야부지의 동교니 통도 발숨토 중국 당타 시슝키 로덴 굴미기 체조 식시 탈루다와 초반 아란의 창구리의 개튼 첨지슈네 키란탄 라리안 진좀난디 땅이부타 계급니부 정화 피게 동부의 류사합식 도유 아란의 루튼 지켜부지 당냠토 배준체디 땅이부탄 계급니부 정화 탑주기 니체체교로 모두 흉눈 갸부타 락단지네 장소수 땅타 계급기 차샤 피게로 군디 동부와 계급니부 미만기 디기타 자초 모두 섭도 동화 제체네 스쿠탄탄 점링키시디 딘린탄 피게 타르게르 군디 동치 레게 티웨치와 뿐디 유지 낸드나이급시 지루의 동캠이 니스처출류 콜시비 셰프슈뇽 총우소티 니차 비징토 처신 중공중앙 챕시주기 근래원윤 기스지기합칸기 중리슈바 딩쉐샹키 총도르 슈바만세 주된조의 손실난유 딩쉐샹키 셰프슈뇽 총니 기징용 총키 초부제 캐진시기부타 점령기 변조 파로와탄 툰례신보르 군디동외추 누벙알외치와 둔비체신유 主席习近平给科勒西部协助牛从乌措托念蓝托年西最开前送那瓦哈亚呢协助牛从从都了丁这青衣听满真难年协助开空给国营年来定色度东为乌主其他开展那瓦提托年中国出彩托为继续国营家接东为确信定不他科勒西部协助来这趟协助牛从狂别了滚地东为人归起跟着库斯姆抗联文把切约解电那月 丁学祥启明儿给及边中牛从启那把抗个给之前的协助牛从狂皮书签动画他协助来日给国营年来了滚地动画天内中国党国长也不满色体为怎么领起国库下引起损于不幸狂启出国松端脑地境里协助来日给不测来去他三顿牛不切断内协助来日不推狂皮了地内协助牛从给人三百十多里边的滚地动过把他 年年，国营立体太空企业的协助牛从上面建塔，得到前期初次投入动画塔。 敦克年过了的年，是不是能从狂飞去爬通沙巴，改起东国吧？所以呢，米特人论说，城镇人论了在他，是不是年过了兄弟给的？城镇梦溪之国，偏村之土了，滚的动他。城镇人论了的年，是不是能从狂飞去滚论沙巴，对国不接应？中国中央七十九届奥运，北京冲位区书记尹力误错了修伯马赛，西侧苏南约他。布伦迪总统安德伊·舍米耶塔赞不为伊总统选拔齐文家，博格日耶总理选拔普利普，俺们这个错，我从狂批出错给立刻重启莫里诺，咱们西街天王镇做给几克列车，丁洪森说给俺们南杨南三年三坨多西侧送一不是。我错就这一届丁学祥去，是不是我从正康托西国闹马赛？这么久才被金库罗塔被人拿去不是？年轻人去记住了，丁学祥去按技术，普利普塔请问家谈今天拿去不他？况且中国球技全卡谈苏军去赞助军队去不他？他具体偏村仪器持续启动完，偏村去地位去边谈土库去边那天开进了增加七八，昨天去空军俺们来从这体外忙活投给了军队动画借钱呢，你凭俺们给出老单子呢，听着见了军队动队越级算不是？其间其四角面的座位，中国派去赞助之外的车队通勤去不他，中国球团给公开给外驻部门来顶十团加起大年，去年比之外狂批体外之外用完，官地当队越级算一不是。记录你东家们，你做出了中国业绩，是不是用从村队提？这次过年毕竟去，给是俺家所在领亏托过错月。龙安村去吃过九个百谷草绿，各个镇别是不是农村去？桥头南边种草，他们也别问呢。各地是不是农村村头的？过一家七十多亩地，俺们来顶十多栋瓦。三对了，你这七不接给青年钱不送去，年年了明年，中国是不是体外忙活？证明了桥沟的滚地大雨。各地是不是农村村头的集团作为镇端去地位扫空所？中国是不是镇开通马做呢？咱来看看是不是农村开空的三对冲着他北村北西镇端签约？咸阳集团镇端忙不许多，七个是不是集团开通马做呢？中国起来给各级冲着加起动作了，起来进去改表签约不他？不来给中国是不是体外忙活证明了桥沟的滚地大雨？他罗七吞整顿卡古一难脱，苦有些许整顿体，内个谈苦有些许整顿脱加起单的，内个体地位七吞难稳数九年，可能是被内个小狗去勒滚了，人滚俺兄弟钱给不他，地摊出点些许七吞难，中国人面具存在团来给蹲车整块通马九年，存在三队给起来整穷了，七多给擦龙卡的队员。来这录制他组准协助切断他，中国苏准去这他是不协助女不安于不他，老在三不忙不通马的准备签约，这么说从不孙红进去，去来呢让点协助前辈组准来这人类世界才能全面性开的永远，孙红进去穿不着拖去，日这直接谈都能。村民提了米特勒的那村子人去过个面前，人村俺来个前辈，女不体会情况月，人类是不是才能村民姐姐，是不是才能去来去，感觉我不就难，感觉处处怕，到处找都不他，这些是不是才能难了开始，感觉顾不住光个眼神神，南昌给来源，感觉俺眼通途就够了，滚地当头皮些又不是。各地是不是用从村队来劝给客户谈，是可以给其制作国主义正看组内正端前约见，转达给客户做应变，挪威给客户正规做约谈。其次，古年期起着了挪威以三年三多的正看国企为最高别约，另外给其国铁，其次古年特通记录年东家明年做出率落对村团促进他城镇用从批给着去，对这领地所集团作为领地卡松捏了又不是。比如安德斯城东康去工资拍摄广州澳三千起子孙起列车落在了当年广东塘香港澳门界四块松起我们看这推前的国庆归期年这批给了国内暖点大约俺做中国年总前的这推给读书了当年年来顶死他推梦起文字记者前的三孔推梦托批给主角了国内东突击决于不是 一些谈西的家族前面变叫你们来争做给中国旅人民机关拆洗人民一些谈西的家族前面研究土人领地年前广东深圳入你若是从东马措矿土措手推面卡机珠海塔中山土月铁中国南北停入境去拍子情报西多前年一些谈西的家族前面三空你们来给所以你们推面麻痹催洗切不是横琴广东塔澳门年内丁色归途那边千佛你跟你说也老狗色起诉出切给起洗起老年狗切作为长途电表案具体国定内巴尔加不塔出切解话城西推多多狗狗起不解托不没法住行月每个说你现在给成年之不能平安的即便龙城的空气生狗的积极的细吧不能得力气出国的去每一次切的我先去我谈两个切为两个切不切国是给来去谈店家人心切入胸前谈越解决越不是老狗色彩给人女这切谈免得人女自特所总之切的老者苦狗年数的累计描述年我那年的动物确实给我的工地单位过了给轮切记况且老在提这个一些谈习的家族全部窥探提醒凌晨给客户了落电不动有了若人前特别只过几个月不是中国广东谈香港澳门借给女居千十年居来地同门迎别横琴城镇天命令年居出的看起给其香港谈澳门去托了他其实修路三对七天所乐求呢他年一托呢热追七八年三年三多度催促七八派的去这他西部夹表七月中国修路年这天错给无数老大本那么困去催促提推宁呢新天命的极对谈所共七个体验

저거 총총가 나나 지롱님 바다 되나 허준치 아시비 나이 띠님의 비 간식용비 윤디 총마 파마이 진리 숑아인비 가시 파마이 저거 총두니 주최치 도다 태최치 캐시 바다 로나이 치주다 준최치 레가마고와 또 세초초 동초초다 준시 준초초 수티 다도 부롱드 아마이 시초지다 용실을 좀 마셔오니까 기겐차 용가 초거 거준난도치 용실 철신이 좋아 대신 로자이 종자 시구치 위가 친다키 초기 철신이 기다시바 초거 수부 야부 메스 카이야사 신이 루즈 론친라 곰바쇼아 소나 초거라 나주 심을 좁이 다시 초거라 나주 심마 좀나 초기 찰롱티 너바 자리 편바 친장야 요마시 다샹라 초기이 나주신나 편토몽부유비골수지인 머선자시인송 마저나 류신차딘치야 마자시 겐코위 친나지기 초기이 나주치야 로소티라 루인시마시 이나야 친나

0: 그 측신 가르다 뺨총도 꼴이 아무래 다 대형 제바 그 샤나레스 다 코도 차와 네지 마종레 발로 덤덤스타 다데 니조 쳔보고다 코메 종화 네지 마종레 냠은 중초 어 다데 그 제비토데 다르다르빈 탑지 마다다 거기 하중 니조 쳔보 라바르도 다른 가서 시운데 지비 제우세노 다 로충종 Then a pomom, Zemese, no, pomo, molo chunjong, tapena pana, paje jamnanda, temig, kora jamnanda, dilo jamnanda, pomong anjur jamnanda, temig, ko, karezusuna, hajungita, zubo de tap, conda, oh, nincha toboche, oh, ta, pandro combe, tabja relis, tati, zenyam, jincha, the ha, leg, bingomangatu, tata, dungi nola, molo. ngolok se mo mo jore ta de so ngore te na lore rese ta pe ta ngod zenyal chen bo yo ba ta ta re nga so tu chao yong de pe na phan ro kon be tap ja re le sta phan ro chon chong ro phan ro kon be tap ja ran ro le ta ta ha jong ren thong chen bo pe me si bi ti ka tap da nyen jo de chen bo chon yong kon be ji ja re le ji ja ran ro le o ta ta da ge nyen jo da ta ne ti chi chu pu song cho bo ta ne ten de chi sa le se le ro ja re le ta salis ris ti paru ta na lon demyo chechu mo bo chi sogur sum ji lug ja da le ta ne te yon ko sogur sum ji se on de zom don ten ta ne nga zo so de zo ten zom de zo ten o ta ti chechu de ro go o zma ro bu rab ja da le ta ne zma te zo ro go ro bo se de na bo ro go ro bo de rab ja da ro le o ta ten de gi chi je do du na lu gun chung ju ta ne te ji ne kar ta ta ne yin ge ta ne zom don nam jo ten don gom bin ning jo ro go ba po don de zo nyam yo ba 냠손 손은 제가 냄보여 봤던 자질이다. 아, 맞아. 다다 동배나 다데 산도윤도 땅 고만 가던지 되게 다 로치 너무 찬지면도 좀 힘들. 땡친 그래 받치도 된대면은 다네 샤루 잡래 레세나 다 땡게 깨자 오래. 다데 로주 응보래 다다야 들으면은 된대 조래. 다데 조두 다다 사야르만 빨리 짜지 토와요 사. 단데 짜지 토와서도 고만 숨바 짜고 토와서는 다 아주 중부 코르데 숨비 요서리 숨바 잼슈 셰레 자카르세도 제로사 그 때네도 조래. 다 숨바 그 때까 때도 뿐 데라 가르세 오르세나 짜고 토와 숨바 짜고 토와서 하종게 짠보지 다네 몸만 담지 다네 파 노 하종게 노바 어 단대지 그때 세운데 사야르만 빨리 짜지 토와요서 다 빼드고 파자 잠못 다 짜지 토와요서 다 단대 그 짠보지 나 말은 못 들 남지 까와요서 어 다 마음 못 들 야 못 빨리 어 단대 그 체취여 봐 단에 대 조차도 다 찍 참바도 사차바이 줬어 동부 땅아 주 산론요노 몸보지 레바도 배주 동 동이 깨자다 다루 레바 찐 참바도 사차바이 줬어 동부 사차바 사바 차바르고 뒤쪽 니 참바도 산도비 줘 태니바 참바도 사든도 산도윤도 다 대윤도비 줘 소음 참바도 사쿠뇽 바이 줘 다 배는 공바 신산도 왔다 미세기 공산도 왔다 몸보 제소나 다 든다게 줘 시 산도윤도 지치주 옆에 된다 모두 송도 但 hundu tatanga tata shu de ro tanjema. Lao tanjema de chito ninja dunju dundu lola, de lenjo to be kejado. Tati lojuno tandareta. Te indu, tachito ninja dunju dundu lenjo tresolina, tati du gomba tandaja good, ti log pena chito ninja. Napjeno, yana tukjono, or tandajela tareba the top de keja. Te te yobe mati ting mol taya loju pundita taringa to shonjong the temig yarinaya anal. Tatanga to bug chungo deso. 강자다세로 토바 나신 데르네게 중공대도 야 상종도 공자도세로 토대바 어다 너드나 그런 거 초인한다 즈네인한다 어다 투사야 말이 쉬한다 저 즈네 조자리나 쉬한 토대바 초인한다 다 가라 담죠 감보 고모 자마윤도 토대바 어다나다지 다티 디 가서 사드진 갑 충북에 너네 제바레 뭐 보여베 너네 오토레바 도지다 다티 된디 쉬노 대기더니 저서 너 탄제마 고바진 비가서 너바데서 꺼내레스 다도 자주 공중바 때문에 치도 퍼메비 제모다 롱메비 공아 점인서다 퍼메비 제모서 제모도 자지대도 퍼요 말고 퍼메비 제모도 근데 공아라 롱어 말고 롱메비 다 공아 점인스탄데 공롱 로주메토 셰지메토 점인서 퍼오토다 롱오토다 인스타 건다 다 로주다 근데 내로 좀센다네 공중보 우스타 공중보 우스 세와서다 뭐도 드네 제가 다 튀어왔거든요. 까봤더라. 모본도스. 어떤다이 나서 뛰고 뛰는데도.
1: 그래서 개인용 정치라 드리는 건 전기 진지탄에 나와 니은이 그린 체수기만 세례 친체 있는 갱락인 지진카 야수신 개비 민두연 수기인.
0: 라수까지치. 라수.
2: 주문한 바 텐디 주연지신칸 린친 시장 등나자 진이 린친체 개개 친근케 중자다 닌주연다 저배 제수신케 디신이 다야모

0: Tāngā tsū ndruā mī rīlān tsūyā bāngi jīna Ani rāngu samdhī dātri bārshī bāla Chī kārchē jīn rābu jī chērī jīna Tā gōni kī bī kēchā tē dāng Tā tādā ndē hī jī kī chērī nār Ani dhāzu kī dāñi dī chī bī kī Ani yīgē dīsh Yīgē dīsh Yīgē sī yāndē Ani ngā rūsū ndruā mī rī kī rāngu samdhī jīna dātri bārshī bī kī Tumō māyī bāgā tā sādhī chā dīyō Wā tī yī dīla Tā ndor nā ngā kī kēdāng rā mā rā tā Ani kēchā Lichi yinla la suma nanjir nama na su jiwa ta A te maayin baga ta yige A tene te maayin baga shetan ka rumo ta A ni taba ka ndaba ta tanra manda ta A ni to la suma tenri ka to ni A ni rang samji ka ten kaya rwa ki yin paru pala Datri ba shegi yore A te so la ka chiri segi A ni datri ba segi yore Ten yin di la nga zu ndi ka no la A ni dhuwa me ri lan tsuen ba yin di na A ni ke cha ta yige ten yin di A ni rang samji datri pala ta Chi chido paba ka sati chadi yori. Di indi la gen chathari jaga shima ni na nruwa mei sardu tibi chi kanji nani chi lana pahi yin chi nre muduwi nang senji njawan senji dada ni yin hi yin sani o kong dhari sung duwa da trepa saya di la dodon rabu ji yaya pahi na nga zo ta kecha ta yege te mayamba ka shetan ka ta gedang dramanda ta li ju yin la la so paka nanjan dramanda Jawa tera teni rang saji ten kaya rong yin paru pala kwa sheba tenri ki shawa chila datri ba sa yikyo shetanka. Wana datri rikpa siya tang, datri ba siya te tsuti tsuti datri siya chirwa. Datri siya tera, datri rikpa siya nde ta shawa maare, nde shawa maare. Nde chiri sene, ani shawa maayin baki shetanka nga rosu minjang za chadiyo. Wana datri rikpa tang, tenyan tsu dui kya paayana datri siya nde kandri jiru kwa lingko gundu sedi lo. Dē tā gōndi kē pē kē nruā mē rī lā tōmō māyēmbā kē pē kē nē dātru kē chā tāng yē kē nī yō pā rā wā dē yī tā kē chā tāng yē kē kāyā rūwa hī kē nē mīng tāng dēng jū gōdā trī tsī gōdā trī tāng dē jū chīnyo tāng dē jū nī sō dēng jī lā shē tāng ngā sō tā dātru rī pā yā nā dātru sā yō tā ndō nā chē rī sē dī lā kē yī kāyā rūwa hī kē Ani goda tritang jo rwa, goda tritang Ti kaang ay rwa hi kito ni yin paru pala goda Tripar shibi ki chinyo tang, korang ka diksol tang, korang la nisol jo rwa Tela yang nga nso dati riba, yana dati is Wa tese na kwa le na rigi yo rwa Ta teza ma yin ba taru jo yose na Tendre ka chinyo tang, nisol teso te Goranda denpa Tui tsangwa, hiyo tsapo ka toni, shodong zo ni Ma tenla paya peke tenze ke yonu yorwa Tela yang datri riba Yana datri sen Ani tanya tenze ki tagi yori Tengdele Dika je datri riba da datri siyandela Tsai chani Dra yangju ku kwa lintang jitang Dra tongju ku kwa lintang Mrao nindu Dra yangbi wanda tang yapa yena Ki kanyang runga hiki Koro Goda tsikindu tripla shibiko Korang ke chinyo tang Korang la tomo ma yiba nisol yorwa Tela dati riba da dati sena ndrigyo Ani te maze tarung Tende ke chinyo ta niso deso te shodong shi ni ma tena pagya pe ke yonu Tenju deso la ya dati riba da dati se yo Tende la jeja Ani ke yi ke goda tri ji chinyo ta Te jebar shi pe ke yonu te nipo la nga zo Dati riba da dati se ni Dza yangbi wan ta na tende ji kwa le na ndrigyo Tā wēn tā ngā sō tīngsā kā māngchā kā chērī tīnā dātri rīpā dātri sīyā tī dhā tōngyū kū kwaa lēn rō kērī. Tā dhā tōngyū kū wāntā tā yā pā yī na dātri rīpā sīyā tā dātri sīyā tī tsai chāni kāna jī kōgī pā rī sī tī lā. Ani kēyī kāyā rūwa hī kā mē dā tēn jō gōdā trī tōng jī chīnyū kōrāng kā tōmō māyī bā ngī sōl tē sō shōdōng kū tōni mā tēnā pā yā pē kā yōnū tā pē chā yā na tēn jī wā tā tē sō lā ngā sō tā dātri rīpā dātri sīyā Kuala ini bah, oh tenis hati orang, tak terceri sendiri. Jat tunjuk orang di sini. Ani datis, yang ada datis riba saya tenis ini. Setang kalau ngaco ngani kerja jipi kasalo koran thong main bagai datui tang cida, datui sot iya pare. Jadi ini jat teni ke deso ke cinyo, datui tang ke cinyo deso somate. Tiap nisol deso somate, ani sih kipat deso ke shodong ini. Ani yunu ke napa sini, tena paya pare, tenje ke datis riba tu iya pare, niba iya pare. Nibaya maari, ten yidil kecha taan dati ni nga shi guwaan da taan yapa yin na kecha ngay la shi guwaan taan ane dati riba ta shiri shunga ba o tenri chati baari tenri ngaan su 자이 다발은 쳔 바이니나 자이 코랑 그 찬이 히 바이나 하장 그다 아 디른 나부리 자이 중이 디라 하장 나부리 예데 외자 다당 안주 용제디 쳔디 비기 자가 통마이 비기다 다티 줘로 다틴데 시지 디레 쭈그 바그나나 아니 예니 잔다 바다리 지린 마젠 중세야 오 마젠 중세야 되게 다 자이 그노나 마쇼원 중세야 오 된지 잔도와 난 너 치르잖아 다 등상 안주 자지 다티 그노나 다 쿵뚜사나고 차지야 데 디레 쭈그 바잖아 외자다 안주 자지 깨자다 얘기 때 하장 그다 아 나부니 쇼 진짜 이 바인디라 헤지디 치르세디라 아니 깨차 쇼와는 야데 다리 좀 니바야 말 깨차다 다티크 로직 디네데 아 나신냐 바데리 좀 니바야 말 어 디네인디라 안 돼야 가로도 희기지 인도 다 대다더는 안주 배다버는 쇼 바인디나 아 다 다다 용자라 안주 베게테 쇼네 다 로톤차 마모시 딩 나니자 다다 안주 용자도 베시 땅데비거다 아 비인데 다버는 쇼 바인디나 하나만 다 이래 눈박이 나올 수 있는 바텐지 인상 용락 해결와 텐데 텐데 인데 아 코티시다 하장 가버리 제데 다 베케 다 베지 다티니 다 버린 쳔바니나 베케 데 다 로톤샤 만보 지는 제데 왠자 다다 안조 토모 그 베지 돈데 비게 선제 받아 단주 다 버게 다티 지반 데 다 버린 쳔바니나 코 디레 눈박 가서 힘이 중데 텐데 로치 돈 선자 하즈지 그 아 로지 데 바텐지 제데 텐데 다 베케 다 야 베지 다티니 쳔바니나 베지 다티다 하장게 슝 쇼아지다 베게데 딜링엔 쇼아데리지 차디에 바데리지 제스 차디에 바레스 딘들 나소 베다버는 쳔바이나 아니 인지 그 다티다 나소 제게 다티 네소나 뛰나 네소라 뛰나 하장게 슝 나와지 차디에 바레스 하남다 딜레 듄바그노 슝데 바이 바이자 로치동 선자 하스지게 아니 로지다 데바 오토 데리지 차디에 레스 근데 저르잖아 나소 베주 다리지밤 야나 베주 아니 다티 아 tan diji kola ta deji ngar su ngoti chiba tenri jire tenri jire dati riba da dati esi yati jiko ten tenri eji
1: Tata chi jia simpa di na Bejo nung ting nying ting li kong kam ki sumta lho ti li cin shi xia la mung ting ngan cui li cin sin jia ga si xia
0: ona ngangzo peche dati ribeke yung yana dati ribeke tenchi te kanda jiri se diri shetan ka ani tuyum sambo chagi ani sanje paade tangyu pupike taro dati ribeke tenchi chuzi jenze pa dorna dombike santa taasun laso ba ta dati ribeke tenchi je zanji zanyo re se ni ta yongra langa rozo tenri chike gyo rwa re de wenja ta tata langa ngangzo ngisa lhade paade chiri se diri ta zawa sanje paade tangyu pa 다진주바 되니시 되니는 가서 베지 다리지비 용이야나 땡지 탄지 그 자와 야나 슈모다베데 잘리바 와야 다 디라 선다니지 이라다베데 시르잖아 가서다 서들은 가서 다 이세야지 兄弟로 와 다 이세니다 민장다 대마에 밖에 다 샤치기 민라 소바 오 대소가 다차 아니 간제진 저기면 오 된리고 꼭 가서다 다 이세야지 兄弟로 디미디서 선다니 자와다 디라다베데 지르비 아니 다이 오 대선데 치르잖아 아니 베지 토모 마이 바게 다지지 바 야나 토모 마이 바 다지지 비기 요나 땡치 오야 대전 차디 바 다지지 차디 리스 데네 다 콘디히 비게 다지지 바 야나 다지 세야티게 민게 남랑라 간디지 요 바레 에세 바이나 민게 남랑라 간디지 요 바레 에세나 아 아니 가르소 용다라 자리 바 아니 다지지 바 야 카이 카이 때라 가르소 자조리 바 세야 데리야 히게 데소데 쳇르잖아 시당가 겐지 민게 남랑라 부 차디 但 你 该是啥些下个就吃的些的呢？适当按住，他提前的呢，啊，你别去吃差人的，你说嘛作用的是人家抢啊个弄了，你，我说这里把它，这里把它，左里把它，刷里把它，南里里把它，是呢，我说啊，我张给了，第一个弄个我说这里把谁的？适当看了我说这里把的，加个就这里把的，就管你了，啊，他扎卡拉把它，扎在那把它，扎样子，啊，对呢，扎板的把拉说吧，搞这样子板的话的鸡巴的说的。 아니 자가지 자리 바지. 띠인데 내자 자리 바 이나 까쟁이야서 빠노와도 집이 자가지 자리 바 코나라. 고 니바 요르가서나 자원이 니요 말해서. 근데 젠센처리에서 이제 공도 해 봐나게 자리 바다 다트리 바테니도 되지 민 나라 자리 바. 띠인데 다트리 바 이나 아니 자가지 다트리 집이 니바 메 바테 나이 자리 바 이나 자가지 자리 바 이메 니바 요 말해. 까쟁이야서 이메 니바 요 말해. 베다버는 쳔 바니나 선다 다선 대소도 베지 자리 바리. 아, 가진 양산 답대 자가지 자치 바리. 다때 많이 박은 거는 소 자이 あ、てね、いい。あ、てね、てまいばがそぼくそい。ラソバテソ、あら、あね、ともまいばがランソズが、ダリバだ。ランソズが、ダリリバよばれ。てんでら、ダリバせやこあちゃんち、てんじみんじでがじゃがじ。あ、あね、かちんやさんラソバダリバテソらこぎびにばよまれ。てんでら、ダリバせやてこしだがしみんらぶちゃりばれ。あ、ダリリバせやてにてんじり。で、がそうだ、あ、ひぎじ。で、ねがらぶちいちゃんど。でかそら、しょどんらぶちぜやばいな。 だてばせでる先人なんか最弱で関与のわけやらこわしびきしゃばてんじらだてばせぐれす。で、インディラ、がぞんじわみりら、ランクサイジャーけてんてんパルポラだてばしびく。あ、あに、あ、だてじ、あ、そちゃでちゃでじゃなね、けちゃだいげてんじんでじす。わな、だてじばだ、だてせやでかにじるこぎばれせでる。だてじばだ、だてせやんで、がぞんじわみりく。 ランクサイジャーけてんパルポラだってばしびくけちゃだいげやろわ。てんてるけちゃだいげくあにじょろわ。けちゃだいげくだってたんくちにゅ。たんこらんがともまいんばくにそるてそ。で、あにしょどんぐくとねんてなぱやびくよぬ。だてじてそら。にかじゃただじゃどんじゅくわんでしびくだてじばーす。やな。だてせでる。おてらこわんにんごくんどーす。てねすまでちりせなわな。なんぞべえら。あに。 トモマインバーがダチュイヤナダチュリバーカレーセバイナザワスンジュパータンジュニーティーヤナドチュビケタイテスンダダダンアンソグタペケケチュティペシトンギペケアニダチュリビケヨナワテンジデテレスアニギバヒジチュリセディラワナンディーカジダチュリバーダチュイヤテラテンジミングナンラカンヨレセバイナアニダリバータダチュリバーダジュリバーオテソデチュリセナアニテンジミングナンラレス てんじんばんやんざ、ジャリパーセディル、インチミンチ、ジャガジュ、カラバダ、ゼナバダ、ヤンジマダ、パンバラソバ、てんじんジャガジュ、ジャリパー、ヤンジャルコギ、マレス、ワンディール、ナゾペレヤン、アランドトムマインバ、ジャリパーヨレス、イエヤン、ヤンキーヨナヤン、トムマインバ、ジャリパーダ、ダリリバ、メバテンレヤン、マソティサマンボ、オテンジヨデバレ、オタテソテチュリセディル、ダチュパーダ、ダチュリパー、タンアネダチュリピーク、ミングナラ、オテソテ、タンディーカサンガルソ。 年がんらぼち、おだてんじちちゃでよばれ。てんじらた、たりき、そてんじゅぐ、あねえた、なんで、んらぼて、たつあゆちゃに、ひいやばいんじな、あち、たりげた、で、だちぐるほんせんで、まあひびかすら、そうてきてかんでかんでえじくとにひ、ひばいんば。おてんがそうま、たでくとにんごちじちより。あに、にんぐとに、 あてね、ティンデグタ、ニンログヒジャクモングテネ、ニンバ、ダチリバーセアティジタン、ガンソ、ゴデン、ダチリバーセアティジゴデンテ、ガンソマタデグトニ、アニマ、ジェヘジジャギャバテネチン、ティンデルタ、ガンソ、サンギシャギジギタ、テンダカヒジヨバレ、サンギシャギテンダカインセバイナ、ニンチンガンソ、ページキバコマテスク、テンジーラソバンゼビカスラ、アニ、ギャワスングトニ、
2: あ、てね、天神でびく、ロソチュレーさんが好きよ。てんでる、ギャワスンが天神でびく、ギャワスンで、ガラガリンバ。てね、ニンバでカレーセで、あね、ダチュリパーセアンディグノナ。ダチュリパーセアティ、シャワチレガ、シャーマインバケシャタンがミンジャンチレース。スマデチレーセナワナ、ダチュリパーセヨンディラ、ガンソンジュアミージギ、あね、ランゲ、サムジャケテンディギンパルポラ、ゴダチュピク、 だちじ、ちかちわにさてしゅうり。てにでかんれいす。だちじぱせや。やな、まずディジンヒジがだちす。だちじぱだだちせやて、かんじるこわにぐんとす。ちんじちらだちじぱだだちせりす。てね、まんぞべら、とももまいんばぎ、だちじぱ、やん、やな、だち、かんがんよばれいす。てのべじゅだちじぱだだち、あね、せんぎてよせな、かんじやんぐるうす。 だとわちん。でね、とわちでチェンジでる。あね、だてじばせやたら、みんななんだら、だりばせぐるわ。てんだら、だりばだ、だてじばだ、だじゅるばて、てすんでみんななんだいばいな。ほな、だりばせやんで、じゃがじゅ。あね、じゃからばだ、つんだばだ、やんじまらそばて、そこなら、こなんじかんじーす。むじびきじんせんかんじりーす。わたてらちりせんがんぞ。さんひどんじていん。あね、だ、じじゅ。 손생나나아니가서다자유찬이다 베지 다지리바고 페름데 간디지마 베지 다지리비고 페름데 간디지마 때 땅아서
3: 啊，业绩天天进，今天差了，啊，你全面跟南塔当，啊，你杨姐这边都这个南塔当我这些呢，啊，你托马给我有人就把这个年终给业绩的，啊，你天天这个弄点业绩天天进，啊，你芝麻疙瘩，从这个弄个啥样，啥人家用，什么扎西的嘞？林清的总指导，谢谢大年，江苏评测党，指数来注意，中南侧，大家莫。
4: 新开的不错，光看着我来自左脚把鞋拉那么家业。大大连接的三个主办的呢，比如叫龙城年车来看，看归龙城街龙朝里去的。来自国门的那把车，龙开堂把车挂了了，把别龙朝拿来搞这个过节。来自泥巴的三把车，这两个来自呢那把车拿来搞这个过节。来自松把车这里。
5: 看你从内有的来开的，年纪不用什么对待。看你一门把这个内有的人在那修护车，马瑞，干了工程车，卖龙。
4: 下午在古巴的原巴有忙碌，也比较高的。古巴他们的卡车就越不是，农安他们的煤矿就越不是，原巴他们的南瓦口就越不是。看人家不他们的一空就越不是，下午他们的钢巴都就越不是。看你已经在那学，他们的人心就你没住在你永远的高的。看你二一的城市忙碌的那那不如你记得三百米长八忙不。
5: 天里大路热路，也松了，这样人家旅游的了，没办法进那边。山区的农村忙不，旅游的也办，你叫我二百三的，你叫我二百四，人情工作比较高些，人情安了点呢？路办公去了，路在哪上忙不多？在中间这工作比较高，下级马车方面的也是了，怕啥子的，路就塞外地有的，天天当中了，就跟当中路上种地的，他说了，广东五十的。
4: 那边准备的，没准备忙不来。哎，也在准备的，搞不成。天天路也加不，羊没事打的，羊空那边你有车了，内脏在的，小娃子人心就比的光顾着，吃了忙不那边，光那东西，哪里他人接不，路上等人吃吧怎么做？路上等人吃进去搞的，你跟着人等人吃吧，等上你人等人吃吧，晚上给新人全部做吧，天天全部闲着没着吧，我没给吃吧怎么？我不就过了怎么？等光都不给搞。
5: 天里他在亏钱，他们去那马车把马步比，可能求助，让求助，天求助，他都有病。那里他已经接不接受，天里路经济接不，中南人天的那有了，特别的搞不成。天里那有了，天里那那么多马步有把的，谁叫我他们查？天里路一接不，门口搞不成，路路上嘛人天天，羊他们接吧，出了浪一截，路一破，一头红的金都不，路边准备的，不去，可以就休息去。
4: 那你没有俺那个月送的，天天空给没人付的，天天怕了准备，那个那不给，那有了多余的搞的，他就没把路费，天天一天天都花钱，真的差的哪里多的，天天如今那时候可比的，那有了，台湾没事别的，台中有几个婆娘乐意的拿破天也别的，那有了，特别的搞的，天天可给，说不就去了有，才一点塞的，过了特别的搞的，可给俺给咋了，不明。
5: 这还衣服拉的还蛮好，你那个别你没事，晒的，可给老百姓们干了蛮牛。现在老百姓们在那学校他们内南他们的预备的个，可给一般的钱都干了，干都得，俺那平白的，还用钱那么了，没有日期，看着跟那俺们比较，每一个农民还用当农民送，送了春天他们干着跟那俺们有，这一个月晒的老百姓们，哎，那么同步，怕他家。 他也不得去给干了，有，他妈的呢？俺你们的，也不得从去农民有啥子没得，是呢？那边准备的干忙不？那晚上用的，可给那晚忙，就多几个活都去些，多几个晚归忙。天天是每个都是在那边的干的，可他妈中，哎，妈中不带忙就是，都差多，可别给那个的等了，也来拍的，他跟兄弟结婚干了啥？对的，穷没不记得，对别的难的，兄弟说表白一般的，家里的穷的吃。
4: 两百的加那个兄弟吃，到我的送他们另一个叫路了去，别的兄弟一天的，家中许多门板，灯笼三个，差更多的没有，同样咱们这里去的，哪个给等的，论那不，得不得？看过上的，得不那不一样，好像到不的家不，光顾着白忙就没事完，人家人呢，那样，没有太有到不起来的，他也讲到前面给弄到了，都给那不我过月吧去。 你懂吧？通通国家的国家元宝级，当做给弄的你的，包括出生他们就把弄了一回，等你都不给出不得，等等国家级别，等你当做他们的主，设计他们的用。 你今天你有了没家吧忙不中你的个给你充满不提的图书馆过过一样的我平时提的带你充满的大的出动的送的忙到了天上你的个那什么就说什么你有啥成绩的三个人干嘛过来我们的可能就没讲到这怎么都把住他把天也他你也不就让你们没事的给你可以那不给是吧他那些他就给
5: 借了对那咖喱茶现在咖喱茶你带出借他们买的配置物设的那肉鸡也设的可比说那做配置那不借给肉那么设不及面对呀我忘记大山的话搞不及哎配置鸡搞的那不送的空给茶的那边给你空买咖喱茶的空绿送一鸡搞的将这个弄到来把的用的下等于鸡了给你空我那就没给我是让你给你他们冲给 就把中间中间弄到了就等于弄了些些鱼他把这皮皮给你们吃别天天都帮忙中间的羊对吧人家来带你马上用你把水给你用的爬上桌把它弄到等你路边拿破的出入一边等你把它一破的现在给青蛙鱼皮皮把它破的路边前皮皮擦了皮皮的也搞等你它一破的把它破的水银的它一破的搞不过我什么
4: 这里可能也来配备几个的这个能力但别给三级区就可乐过没羊怎么在七八名个人的就送了个用途超级级级不可能配备几个给你马上就给你路易就办公给帕塔羊路可能那不擦干那不塞的路易给你没有了来帕塔用途路易就不用路易没多见把几人心一度中了至于大学生总把几父母监督不得拿了带路几一塞的
5: 因为空个内就比这个空难就内，天天都不看，人家借了笔记，只有我要吃的，我做了鱼，就不吃的，我做了鱼，还能够能借了笔记的，你不买过话的，用什么？伢的纸笔记个，啥什么笔记个呗？老板请笔记，你怕一分的，用的工作笔记，你没的他没事，天天空难办了，光顾着借了，天天给打上冲冲这个往这弄一个。
4: 路易城城忙不通的，天天吃没，光天也光什么光干把太阳上升，让你们都不，俺让他们太学不晓得，天天光让他们太学，路易城城脚底的，天天天他们穿把他们用的，路易泡沫的，每句月把，你光那比的，开始做的，天天差人，你给他借把他们，我跟你讲，让天天路易泡沫了，天天出水阳，他把自己，特别没这边，总在天冷忙不能太穿把他，天天他也跑的，天天去呢。 我们还有了吃陪伴他娘老我们还有了吃陪伴他娘老我们还有了吃陪伴他娘老我们还有了吃陪伴他娘老我们还有了吃陪伴他娘老我们还有了吃陪伴他娘老我们还有了吃陪伴他娘老我们还有了吃陪伴他娘老我们还有了吃陪伴他娘老我们还有了吃陪伴他娘老我们还有了吃陪伴他娘老我们还有了吃陪伴他娘老我们还有了吃陪伴他娘老我们还有了吃陪伴他娘老我们还有了吃陪伴他娘老我们还有了吃陪伴他娘老我们还有了吃陪伴他娘老我们还有了吃陪伴他娘老我们还有了吃陪伴他娘老我们还有了吃陪伴他娘老我们还有了吃陪伴他娘老我们还有了吃陪伴他娘老我们还有了吃陪伴他娘老我们还有了吃陪伴他娘老我们还有了吃陪伴他娘老我们还有了吃陪
5: rogu said, Kim Mabula and Yang, Sally Nesson, and Roger Chibi, Kendi, Tender Satsambaka, Sai Chigi, Sungjok to Punya, Nayu, Nepula Hindu, what Chigi Sungjok to Punya, Nayu, Lusuna, Nayu, Penny, took Shaja to be Nayu, Jum the Sabani, Nayu, Goboya Bani, Nayu, Jum the number Nanzi, Nayu, Yumchambo, set up the Sanjin and Nayu, Papi Nitinju, Nayu. Dala Mingunga was a Dala Tatoka to Tripig, Dala Kutikuman, Nayu, 10 years of the big, Dala Yeda Marbote, and Dala Kutikumu, Lema Sunja Fuju, Nasik, Hundred Tangi Wandon to be. Puji in it, Bow Jayego, any Mojukano Bumjiko, taken on the Konan Tangi, Nando, Kondo Sendi, Nando Kotuji, Nami Eju Batanyam. 10 years high for Tigi Sunga, Ya, Tatina Batanga Pedu Yuna, Chacha Ninju Sandigi Potam. どう理由をで。ドバトビギ、ドドジャジョ。ジャガルケドドジャジョで、テンレシュシュをせ。テンヤン、サンジシャジャトバで、テベ、シャリジフ、マウンガリフ、コーンナンバーペミ。ジャガルケドドジャジョで、ペブチーセット、ニューラヤーで。テンジャガルケ、チャグジャジョで、テンレシュシュ。ジャグジャジョで、テンレシュ。テンハユルン、ゾンビギ、ガブセル。ハレン、ゾマザニャムで、ハイ、ブジュンで。リンチ、メドペマ、セブジギ、ダマジギ、テンレジョで。
3: Yeah,
4: 자가르 그 두두 자주 넘지 나도 세 능기 하다 자주 거의 순놈이 있어 능기

0: 매부 히리 뽕통 요모라 쫑리 로그 시싱 시저니 공정 사투 쫑리 제탕데 로주 샤히 제바라 에마차라
1: 제네 쫑리 로그 제통 리센스 바라 가스효

자지 시다르미 닌킨체 토보나마 다다 치치생 김비 레첸다나 베존 롱친 닌친리 콩 콩케 롱친체 존리 로그 체동 해바타레 레첸 티 농토 베치 점롱 타케 데미 닌가 토 루종 베탐 키피 레케 망트 저르니소 망든 푸송 소포 다딕시에 동시미비 나바츠 레첸 따라 잡쇼르 톤 토코르 농기로와

조남초 현라 니쿠바시피 타히 카 나이고신쇼 최지다도 파코츠코시니 니무쿠바라 싱쿠시기 여담 틴디 최라 니쿠바시피 타히히니 니무쿠비 강아시로시지 게니 마니 공가 추츠기니 니바라 추차비 추시바당 류비지치 토아니 마무르 레나 니쿠바라 핀바유바당 니니 니세 코요 하장 세무쇼 타코르치 왜 모모인가 레비난가 탄드민비 나세 주어사 텐시디 니쿠브라 군디 동시 스니 니카라 코페다 야 캬기 투문주 코페다 야소지 동이 난도 코페인 두비 나르시 시바다 캬토나 니리보 코무트기 말레란지 탕키 라보유 이니 니지싱의 추추 캬바시바 나스 뒤추 띵케시나 니쿠 라보유 진친나 싱의 추추지 꾸쯔사틴라 휴친티시 나니 그슈니 긴시바 그슈시나 류브라 나드슈니 니야보 쿠바당 니지뷰치 기리스 동와라 핀바유 조남처 공세바디나 니쿠바시비 타히 나이고데시

0: 다다 도마냠데즈 드니도 자메즈미 드르와
1: 레라
0: 다드 수지게지 다소스 삼노에네르와 니네나다 망사오게 제와에네르와 즉 남주에나다 리가 레마뉴르다 리가 쳔보즈다 고잔르와
1: 오리디
0: 드인드지 삼로나 야즈 냥타다 야 드다티 에즈
1: 다 서베테 냠데트 서베야 무소적 총인디디 오늘다 냠데 특치르 두치네 야온 사람 33cm 냥카 르콜 마죠 다다나 레오르와
0: 르르
1: 다 레오르기 지름나나다 다들 해 온사마
0: 레냠만 다 코삼로라르와 다시고 야한테 라르네다
1: 라르네다 ちょっと散々でよだてよだたまでよ。あたたたまでよ。なるにめさんでらたげまれなんどた。じよるでしさましゃなそじゃさましゃさんどろは。ペンでしゃたてれんうんどねてまとだんちぐれ。にゃちょんにゃちょんペジにペジがさんのとんぐれたてれらんどたでかれかれいろさんのこんまんぼしょ。にゃなとまんそろそじゃてさんのて。たんそかさんぞかひげてんでてさんぞげなまんそね。たまんしゃくぞじま。
0: Here, Jacob, Tamji, Corso, Tons of the Potata, and Rotons of Tom, Momo Tepsu, make the Parion, Serion, Chilichon, Tertia, Yoma, Totanda, and Rope, Shuzo, the Beauty Yard, Totanda, Tigan, the Toxideo.

0: 다 효매 강리 팬데다 두보 강리 팬데다 니는 심청 히트 강 히줌
1: 어제
0: 다 도시서 다 류긴 차리긴 그 땡서 다 그가르시 통리 참마도 완도 올 잔다 다른 게 나서 무슨 드보스
1: 다 다르다
0: 다 니긴 나라 완도 올 통키 뜻 마트람산 다 던든 거 라기 티차 레차 야다 라샤테 이멘 그 레차
1: 아 다르샤자
0: 아 다르시자이
1: 다 이리 고조메르다
0: 고조 다 니토 배전 광고다 통 고조니 고속다 대신 무슨 나라다 다다 완도 잔 틈케 다 고지로
1: 다다
0: 제네스 먼저 차비에 통해 진드롬 용리 니네 냠냠 때 그걸 보여와 근데 엄마 옛날에 단다 슬로우 이제 기원 가오
1: 그래서
0: 어다 단다 그 따서 불라사 충충다 그서 그 이마트 속에 티자만 목숨 말아 용기로 돈 양 먹엔 달라 줄라 도봉 이마와 옛날 양 그서 그 팬디 셰셰 돈 양지 바로
1: 다다르
0: 그서 그다 셰스 이게 팬디 통이 넘어 삼네 된로 양 중게 레데라테 셰레르 나이 좀 만티 Pendry or the Lazatel Jonima. That talks is often driven charity yard and charity collapse of yard, my yard, the caramel, two shoes.
1: That's
0: it. The Yugan could answer the non that look. The summer of Tanny bed at any Zosanita, Nick to Pajonal bed and Silly Galanita de Lagatang and Sergeant and Rira, and Nick to do the tenant and the Liga Samar Sarvazo, the meditating and also the Yamir with the landing so bad. The parent. Tapi kerana kita kali yang kian dem tu sih, pas mangsong ke tiada tu, ngaji kali daily nantara lep tu yang ramen rawli cion tu je, tongkol cion tu nak kita jero, yang jenzu yang nak jenzu jero jero, tu sih tu kita ngan rata ni, cukup ni cikgu mana sih tenggong gom tu cemem ke paring tu tu saya ama, ni ama paring ni, ni nanti tanda ngata sih ama ni nanti ngaru gel ni bata, kah paring ke melikin gentu cek gojero, kelim mesti tu mangsong tu tarung cie tu teli cie macam ni ni. Ongi masan sanda sikter ngaru gagi na sik mansola ta kanzo gren kakaki gitul sik soran posi gitul moja tur hindep jap dei
1: no
0: ya kakaki gitul da ying sik hyoma hyose ga kalili sa kapso ka song giro ta la kalili si gi nyelo chap chang chap chang sik som dei do si do tu mansola do si dei ta manso jang ge ta ga ri che chen do zo gi ro ga ri che dong si mda ti sik manso de chuk che la de sik manso ga sem hyup kyer gi ga ni sik ko sha ja sik so ta do ma re ata toksi so tanga si so to le toksi le doling
1: la so so to che ta tanda to ma nyam ne ge ta chi go tsang bi na shu ji la ge no mi ji ta ja ge da de ge de na ti yan sem de sim me
0: no mi sem de sim ma no mi da ke ra ga ru ge ta ts kan de ge no mi ga ru ge ki yo shi no ta ke sa shi de ne kan de na yi shi shi ta toksi du ma to de yan na yan ze a ji a ji ge da ma da ze Sekiranya ngek nama tu mana, tak ngek lagi kalau kau cincin soalnya, tak nama ini dia jadi salah sih tak terjadi. Tidak
1: sesuatu.
0: Tak terus itu kita nama le yang tu lagi kita rang lagi lagi dari kita nama itu kita ramai ramai kita terus itu kita mang tu zoror, tak terlalu kau nama le, tak ngek nama lah tu, tak ngah kongkin lah tu nama, kau kiri sana, kiri sana, kiri lah.
1: Jadi tak tanda, tomah yang dia tu duni tu dia macam itu dulu lah.
0: Tadi
1: tanda betul lo, cukup dulu sih lah.
0: Cukup dulu.
1: Cukup dulu tu tak. Dudu toma nyamde zudu jik da go mizang jik ramdeng tasum yorba.
0: O re re re.
1: Di nangge da tanda dudu jik da gyoshu sogo marbe.
0: O re re re.
1: Di da tanda kandezi shadayna.
0: Benrazi shayyana chomba gyoshu gyoshungiro. Da nga chori yasi yasi yagdun ki di re terengkertan chomba di gamzang nade terengkertan. Da dudu ga nani pa da terengkertan nade jagdun re chomba gyoshu ten jikyo.
1: Gap dudu ga gyoshu di da. Gap dudu ga yakshu di da tanda.
0: O tanda gabu nangli gyo ten
1: jikyo. Gyo di da tanda ya.
0: ああ、なよりやばまよりやばまよりそう、ねずねずねずねずきてかまとじゃてやばねでででたてのそがかららこるしりたのそがしゃはんてべてけんせよりぞうんたてらからまとまりたらんどんどんしまやなのそがたろりとペゲティチはちょんがれどんしゃはんのそがたらひまなんぎろんたてもらぞんのそらひまなんまなえ、ちゃがれなにれにれだもらぞさるそん だってよくそう、ティギンパンでジェレンコル。ああ、なるほど。で、なんかそう、マーンスーパーやんねりや。ああ、なるほど。カフィアルコール。ああ、ベッドでさ、チグルまで。お、でさ、チグルまでわし。ああ、なんだ。チャニョボのドロ。ジェレ。ペナトンバキョ、キョちゃん、キョセ、キョセ、オリ。だ、いんなだ、テレンケツンが、そうやって、だ、としてみやみか、オルマ。いんなだ、が、そうやって、ドンキン。だ、サインダボンダボリ。 다 강사치 때 커먼드
1: 아
0: 야버트 강사치 때 커먼드
1: 레스
0: 고피아토 소간이다 롱어츠 딘사 리로 답변나 베드 트랜데밍 베디 게샤 야타마 이지메 러빙 츠가토니
1: 아
0: 만족 드라마는 츠가세니노마 팔로 쭈빌리 데르기나노
1: 다 만족 쭈빌주 참든 야보요
0: 아 참든 야보
1: 베드 노 들어가 참든
0: 만족 참든다 게드랑마
1: 아
0: 근데 만족 다 공공인지
1: 아
0: 나래기 되나나
1: 제데
0: 만족 아까 맞죠 티스네 아직 작은 거 혹시들 와
1: 제데
0: 거 제네로 와 때마 돌아 저 돌히 야옹 챤데 저 리갈 거 켄송 챤데 짜바테네 미
1: 상마
0: 저 뻬나 히아송 산이 히안도게 노선 넘도게 다 데게 만소 짠짠이 다 뜻이 데리긴 나라 저 답반조 짜바테 냠냠치 데종로 롬주 거기다 토도로
1: 다다리
0: 다 디간트라 니티르 저 거기야 나만용 다세라 닌데 찬데 메다 저 츠도 츠가 세뇽아마 돈뇽아마 다 딱 거간송 거기다 다다 독스 건드리
1: 안데 안에 슈고 다른 이동 듀론에 데 냠데 쪼르바
0: 아레리라
1: 드네 제제 카두 다지 무마랑 고셔야 좀 그래
0: 다제
1: 그럼 등자들바
0: 아 뭐마 그마샤냐 뭐마 등자테 총리
1: 아 다지 두두 람사 아니 지 미겔 그럼 등자 고여래 아메네 다든데 스투 람제
0: 다 마 고브리
1: 아
0: 고브리 달롬 다페나 다 죽츠그나 고브리
1: 아
0: 진짜 죽츠그나 다 토페전가 진짜 죽츠 받으라 히에 용밥 셰노도 주동 좀 마티나 즉 아니 냠데 젤마진 아지직 타다도
1: 좀
0: 마르스 아지든 밥 체다도 좀 정월에 옛날 로름 좀 로름 좀 지용도는 다 뺀난다 니 니토니 탐방보다 쳤음자 연심맥이 역시 누마라 원용마
1: 아
0: 로다 다 총소 총총디도 총소 총총디 야봉기로
1: 다 고샤마요
0: 어 고샤마요 로 좀 마라 에트네마 니갸다 도스 누마 또 다시 되는데 디간트라는 디아보 노르로 마르츠르 크레말웅기로 또 거기에 챔버진 버린
1: 거기 저단 단대 용바 조디용 사디단다 종원라 차간다 단다디 랑콘냠스 데네르바
0: 어리
1: 되면 왜야 심해지
0: 전쟁이 총칸데 요리
1: 아
0: 세머르라히과 어리
1: 아 나스 단대지 총칸데 되게 조서 단다 종다 총대를 무시단 지 나스 총대다 대사
0: 어 대사다 네비는 메 단다 다 차르히나 달린다 그 토비그레 글라살라 뜻다고 산데요 얘나다 단단게시 메 존나다 무슨 아휴 테드리
1: 자야
0: 체제라 거리
1: 나 선스 단다 차랑게 제다 차랑한 조선 땅 거서 저어디다 마진을 봐
0: 아리
1: 대다 직 샵슈르 봐
0: 아리 네
1: 인도다 마진다 샵슈 찾아로 단다 대수 지트란즈 총주기 메르베야 마진 소리야 저번에 렌저
0: 대사 모스 지냐다리
1: 아 모스 존다시
0: 어 존다시 모스 존다 마냐다 존다시 되레 세탕 소근나다 랭고 파르플리 도페민나 증이메게 갸자갸담바 차왕게 즉
1: 아
0: 우리 졸럽게 멜메 미소 레나 양득 티나다라 레쇼쇼 인다 로반나 로반게도 리가리 실라케 존지로 대신 타나타나 나케 멜레 조즈 파미소 손나타 텐젤엔 코르쇼쇼 존요 타테 톡치 소베 나케 테비오 토시 요르가 나
1: 소르시
2: Tata qi ji sin yi bi le qin di ne, bie jong long qin nian qin li kong, kam ge long qin jia, nga dang ngi ju bi xiu lam xi bi le qin di re. Nga dang, qi rang, kong su jia ngar song ge ngo car mi ci dam ju ling di, qi ra la zang nu jia cho ju yin de ba dang, tata qi rang bi tab jia lam bur xiu di, ngin chi cha du ku wi ngin sim dang, nyong nang, to bi zhum ji su, long ge xiu bar din di, Jiajji Sinki Namda Nyamshuan Nangwa Pietang. Ndegar, Chieji Jubi Hulan Rimu Ngomsi Gardi

0: ただただ、それじゃなんかそのコモレンだけの時、金山がたん元気にじるわ。レマイン。だ、金山じゃん。ちょうど天陽が元気もんだしちゃう。レレレ。だ、てにばれやじ。それじゃなんかその南の方が元気どいねれるわ。新日本さで感じ。ただ、特殊の元気にしてた、金山が元気にてりて、ちょうど元気にてちょうどだろう。あの、その南の天元じゃ、てぃがその横にしてる。 탱탐버테 한국스 망소는 손나다 거기서 대다다다다 저리 저버테 통소테 다른 게 그렇게 되다는 가도 그런데 다 희숙체 삼는 말에 내년에서도 말에
1: 사실
0: 다든 리센트 김상욱의 나무지 아직 같은 게 된다 나와도 뭔가 메리션 저거 말에 다든 리센트 다들 겨도 겨로 얘는 다 야 레가리 우리 기름 넣는 저 체에 통소 내가 더 희숙체 내고 지원다
2: 这些问题是个意思。

0: 이제 닌달레가 칼레친디 제신가 데나 공촌데 로종 야모 마시니 시바레 서슈지그 데나 도남마시비 개차된 소이 저글라 농초지야 아주 산노시 잡아담 마시엔지야 아주 시비 존재라 존조 마시비 산노시 잡아시 마구바시 로소 칠리 키친치 아주치 초고 초위종 소지 뉴발라 용달 처바마시 수보당 신강 소지 텔라야 편바 몽보여시 서신도 데나 제 아주치 차준 코조 야도 동안담 조칸치 님피 선종 고베 동화 리친치 아도 흉전 톤니 리친치 차시 야무 톤니 안수 아주치 조부 용다 터바마시 저도치 차시리 향 핀토 친부 여시 니 아주시 뒤 초기 라바닌가 고슈시 고바팀 레바 인윤닌가 용다 톤니 덴체 당 튠피 상세 당 조수 고피 상세치 차시 고베 톤니 초기 로존네바 토른조토 숨 아주시디 초기 차지당 자제시구바팀 초기히 예제당 타주비 뉴바 소중라 편바담 사준지 뉴바다 고쇼지 뉴바 예지 손조토니 초기히 사준 사대 동와 편바 친부여시 사대 개바 춘중 몸보시 아주토니 로고 제바시 시야 아주지 초기히 레라 좀바다 롱그지 레가이 남조 소중시바다 링겐준도시다 겐코인데시 웬겐준도시지체 소중티라 편바 친부여시 等着行啊, 这个路州也没写恰巴了, 偏巴约巴咱们写, 即使没偏远进写恰巴了样, 偏巴全部约写, 我最起, 出个一清大了, 生活写巴当, 没行了, 生活写比, 三农说说写团写, 走, 我最起比, 公写写恰呢, 出个一, 容给容客, 容过容团, 别准里面就, 公写松破说说写团巴当, 从而容家配为, 女巴七写团巴, 也即准里面就听到七写团写, 根据对错样偏远经济没写差别就见做事对我最喜欢出个没心情的做了让大别大当清托吧当我最喜欢准备了经济写写吧没心情的做了尊重写写吧我最不忙了规则写写吧详细经济没写差写即我最喜欢出个一个新女人的刚刚七岁节听到用的团体
1: 或尊重重大感谢白家姐滚水松不写差帖这个啦学术吹皮女学松不写差帖帖哥我这西皮托这个也容容所所老板过年可有人不写追年容所追我这种之龙所学托吧丁我这姐各做的等在年龄啊用这托写这个清仓给那个农学呢亲不得念托那个西吧丁
2: 年度龙石学巴丁轻松跟着我全部差题请大家出个八戒再先喷你参团年龄节轻松写差脱题罗江这个这么错我最爱巴多我最下进呢没谁接自己点别小娃写音巴丁先了你归巴丹我做从万一我最了感谢写巴丹我最对南阳为东巴我西归阿天有头个干事当的使用个
0: 学美术学院在这段图片过年能够给谁写歌像啊清仓路所里爸妈也过度过学习人容易不要广州起写错车怕送个不打也送给过二十位当被写当也那破鬼不写信了不可的写信冲四位当被那弄得扎心个
1: 对，六六年前呢，青春期罗素拉家比东菜大，也那帕玛南奇三比古多当，罗素以他拉拉波比利息接应巴西。今次呢，帕玛南奇容器没具西马拉，罗素松波当行，这个呢属于年龄前没写顿着呢，马南奇帕松给波达，也送给过二十新邓中，吞不下了。对起，这个呢罗素眼巴太低，马瑞他是前当选着吞呢。 门南姐，破格不小心了，不可的相信重视心，这么写。对了，爸妈孤独进去，这个卷筒金先生写不当，爸妈国民南姐，这个女美男先生写不呢，啰嗦依旧刚的，原定认真探索起这部分就是。因为呀，这点起爸妈说的，刚一那样，荣格这个一句啦，有点了不下的，卷堂金多懂得吧哩。国民女美多懂三千这张原文写。 帕曼南姐三比过度让你进屋去容器没觉什么的这个一滚水的没事对南姐啦就近认真探索下吧听学校听给曼南姐不起了样七百多嘛熊啊天从月嘛写 d
0: 대위 친송기 로소 동켄티 직딘 파마주 삼비 고도 지토르 동주양 남매던 조문송 시 친송기 로소나 저거 나순비 지른 처치 로소 체바진시 인피 시소다 로자이 로소소 로소 강기장 차시 태미바임 투민지 로소인데 동켄나 친상 소소히 친다디 저거 예 파마지진 인힌 친나나리향 로소지비 용로다 자위히야 로소지비 카쇼단 탈람 로소 춘이다 신강 동조기 치출소 뇽장닌구바나 시마구바시 원장 베신조코치 친다 용치 제차구치라 친창 로소인데 시다 고도 메바틴 저거 예 샤와 유치 기긴다 연나 로자이 로소라 딘비 나바하장 원설도보휴 다도 친다디 농가 자자 둔치 이문바다 이문 시진인비 저글라 노쇼지 로소 테바몽힌 장쇼지 로소 테바뇽 라바도 만초이 친다나라 촌나 로소이 쇼니 바준시비 배차담 뒤데 연나 기겐수 힌니도 윈베고치 둔리나라 파마 수시기 다히힌 친다 수시기 디뇽앙 데다자 너드니시나 두레사바이 미셰치 레왕 칼로종킨스코나 자도 촌디 시신피 인순보시기 팔수인양 외친지딘 시말라 조비 루스세다 야나 사바탐치 류치초도 센시비 루스룡연반다다기 레와다 레자진지 본부 몽부히 살라 덥조아 갈라친 다나 부치야 친다초 고도부위치도 통자치위 훈퇴머지지야 친창 로소이 제모라 틴지다도 계진 루순치 초거이 파마 종키시이나 초거 총총수 도말 모히비 무보나 효부당 나차 뉴구소인바담 초거이 파마 신조와이나 디라기 초거 도말 소리다 다리 힘버소 모히니 인생 계잔디히 처순이 조기 주지 힘이 자선당 매여 구슈 파치와 친다기 눈저시바디 시도토비 친다기 신이 자선당 매시 구슈 소치 조기 임마치 바차 소태 매바히 야여바양 쇼라 히도토 친다 주최도 친다 라시바다 친다 주저친 친다 리니바다 친다 주저킨 다도 친다 총바다 체레바소 주지 마랑바히 흉당 중인도비 콘수 초기히 로소 테쇼르도 리니다 로조라 인첸보 레지유 원장 안주 초구추 봉부이 도랑 주바다비 로소 신용하다 한지 김비 지디나 바콘들 초신이 시창암 선우도나 너다자 지뢰 차시치 주도 세던 조교 디힌 다다야 진난지 초거 찬진 제로나 체리기인 중 후인 서신 초기이 찬진 제로라 저수 시바마시 초거 디히 최강기 촌이다 리치 뇌란지지 치에도 친창기 준로유치 동그송 롱크보모 키바시라 마말 때와당 초거 마운비치도 로수쇼지 배차당 뒤된 나초 단 지나기 로수시신 초거라 로돈 시바마시 다동 치기기긴라 조준동니 롱키 초거라 로수동둔종 하바도 초이 진랑 패치지 치도 르도베비 지친 나종뇨라 초이 르강디당안 창론종 치도 초주지 쇼피 시린 나조당 동자 나조자뇨시 이니야 원주 파마 카체키 르주 동주당 준조아 조라 다마시 준조아 조다 다도 친조라 반조지 용고 뇽자유나 단지 진군 나조라 제바당 디 강도 니니 부이 라지 바돈초 대다 탄신아 파마 코랑 수니케지 라자당 친이장지 치도 임발리 마라지마 추 초니다 디시 뇌란지라 쿠미 임바마시 시저 무보당 노 저거 깜보시비 시제인 논동 디니 사둔시지도 니존다다가 디니장 지나문용한 세기 삼비 고도디 잔린 머리 용당 야나 진리 유비 머리 군치에 치마리나 바자 시지 유바 통토바당 다동 지시 신도당 윤도기 바인돈도바나 강니 침바인남 다동 니둔시 세유바나 지나실니비 시초 这个小勇了参加西班呢农村清博学习。人才呢中间起落地定期西家路中西皮你出席的亚呢出席引进进来把国那马托三路故事节不切当这类来自这项期。六鹏新康起去在绝大而绝女子三岁的少女女休所不切刚忙些将不行着些。 云南呀，帕玛卡自己，中间新笔出个那了，年岁未就才怎样没得了，别得定给谢家当，容许困难怎么些？对的，主要刚要没毕业时代替，出个了，主要得比满足了嘛些。第二多天，罗江了孙南新一些，有哈大没人气，容给出个了罗素东干，罗江当日子，初二季节节等着些，不然呢，工作一出个初一春里，罗江写等着了，罗江去春里，初二阳热等着。
1: 电信多罗江给春泥日子一年等久了日子一直春泥罗江给正儿讲娘等久写谈的也出个去罗江给等把当中南北西边孙南达能说说起孙秀南人一起南开一叫做一沿着是一样别的定给月次西归榜也把没得电脑主要没设计云人三笔黑的给凝聚银把电影出个去电铃新民等待新消息 格是老年期东北西家地出个以村里来修建二百栋新别马戏家就选三百洋熊。第二多姐姐出个肉中开黑黑的原来姐姐的肉末吃完了桂花园马戏。第三出个肉末中开黑黑的原来姐姐的小猪明暗先把呢中间广东去取孙着时。第二清大给出个一个小弟扩容给这些新队员比新队大
0: 亚娜，这个扩容没检查新鲜的月饼，生产地许多时间呢做事。这个呢，村里开进新鲜的月呢，爸妈初一，我们三岁时过初堂，昨晚母顿顿比出了，就拿大学三顿中一些。第二天，因是天气，各位兄弟，村最多贵比黑亚娜，农村新买牛食，新牛肉。给咱那一头呢，是家堂姐，老年人兄娃，啥是黑心。 别得定给黑亚南，老年心里许多习惯不一样些些。老张给用这么三样，咱能多给这起却比么样，目不汹涌有话的。爱迪生呢，老张呢，用这起新笔出个黑人的样，可以容易七个月十多起来来休闲，没黑笔你说了，样样生意当，做啊，老年期新年十多开办就是。
1: 第二，我上班，清大区三百国道街头马东南，出个那地摊啊，长隆街道，出个滚水塘，门西，南兰街啦，修建松柏特别过个样，重重些。第三些，门西工牌档，学做的季节来品理论了样，修建认真踏松下档，容易一把些。第三，清大区三百国道街头东街呢，对着三八档，学做滚可以这边，稳健些些。
2: 阿天后头个干事，当得使用个全面入学院，财政大同比过年，两个给谁谁个？白起用战争不领了钱，战争不领个人能白起错了。过年里大大生意办的呢，白将龙城年轻力控制，抗给龙城热。
3: 阿天后头个干事，当得使用个全面入学院，财政大同比过年，两个给谁谁个？中部南部各干地么？敌人格林村诺，人家姐，我们人民学校一边，北街苏军人民忙起过了我住学经营，中部做林村的年纪，北街苏军就在了忙起了，军啊都在那边热话月。 北京街苏军孟春路街呢，没人的龙武东岔口人力登门就要设置。没人街身边人多大，前途为人力之人堂堂，在前人堂堂订阅。送学也不易，苏军路街啦，九轮堂对面大伯西班呢，我从侧面跟这个街街堂对你顶把设置。主播南巴，当回了孟春路街街过段过了黑经营。
4: 芒业呢，总是就在九川多雄伟，前海为给其就在行业。第二，芒业拍摄节落地了的呢，没人生产线一那样，第二芒业节拖慢呢，没人第二没不能了，各大这些节代代给其雄起。
2: 孔雀我就是解救人呢人心杀头西不了我了给爹忙给呢西出解出为催嘎当不能了让多解就在杀中解落心迷境我就紧着等进退你退心我就了地位他们平送错把他明日解西出了这人解夜晚解团把你送忙给解南端切工地位加起当南把地位平错杀中解太黑当就在解人当地位共同送别总之就在这让你人家退避就在这能把写了就把你。DW 就在能把跌了没人说说的三年说说了门都没找我这原那样。怎么了推梦哥切缺些月别忙一节过顿了我就是没忙记我托你三种席别旅期通了得就是年纪地别采集总是刚好人当所零缺把心意。忙一呢没人卡个总是能长期忙月的那么拼送初学节总是跟南巴行一节罗就节求救人民的奴爹推行儿子节年龄修动党接着了啰嗦儿子节容的若自己拍接起来八个为女巴家巴马西这人又比西粗浓多接起儿子慢慢记农儿经济村家的别心里温修这阵了太最党龙音松音天堆西党西进院了拉巴尔多爹没人爹的爹对给所罪写出者错当没人爹心看接学者切缺所没弄个难度容易存不的西别没人呢没人举别没人卡个忙业啦总人个人堂怎么写修刚这一天里先就个人堂切切的定把心目归把事你把忙业者以为过了天哪忙业讲总人就能把心当着我了我嘴里凶性西族姐初为拍鸡蛋站里那么平送出所就把你。明日对面西族里这人与比西族所拍鸡喜欢的。忙给济南顿切工地位加起新了。明黑日姐出在的人心拍位。忙给三种姐太黑党忙给济人的那把说了是不是忙不雄于。地藏多嘛是没人姐七八的忙完的没人姐了样三年党有的七八的气味忙给济夜晚的。他这多张一当人一些凶高一。文章忙给了研究能给咱能托个开往门票能顿几天里得夜晚写月别得了得了一组你向着夜晚得了写军一。夜晚当不礼仪。礼仪上我最近呢我最比我最近就是能动力写教我最近年龄当我最近气缺我最近当着于新村级能顿的写别忙给几人黑一。
3: 小弟啦，刚刚有的小爷参见你若小爷我去我这身体给刚刚的那边接我写给

0: 자 협진 쳐봤어야인데 당연히 그 희자들 차이 있으나 아니 나도다 선지비기 자 코랑그 돈이 아니 마르마 얘기 해지 되는지리 선발라 타마르 게와 용대 님부 들때 죽다 와서야인데 다 선지바가 자 코랑그 주자 대소대 나서 바히 차이 있으나 타마르 아니 선지비기 용대 님부 도둑 대소대 나서 쇼동도 전라부지 님부 들니 아니 죽도시 하지 되시 안 죽도시 하지 되시 다 너선데 처리해서 선지비기 자와대 아니 처벌시비기 아니 자위 사지 섬잡어 야나 종유 그 전라부대 어디 되는지 찾아봐 지지 다 데리 담보 토마르 개와 유난 주바 대위 내로기 시자 세안데기 나나 좋지 아니 쳔바 이연잡어지 쳔바 이연잡어지 다 대기 나나 담보디 쳔이 세디라 사히시 아직 난데지리 사히시 아직 난데디 쳔이잖아 팀 얘기 아니 다티 혼신지 치당 치탭 어때 간데지 쳔바데 사히시 아직 진도 텔로 담보디 쳔이 세디라 팀의 그 다리 혼신데 만체버시비 그 끼데 아니 관계 차려 버리 관계 님바 시작 난데데 아니 베주 다리비 그 자 아니 선주바다 따주주바 니여바 그 난이 아니 선주바데 희지 된 지리 선바 팀의 그 마히비 그 가슬라 해당라부터 간리진 세디라 조데 아니 순주박의 자와 코랑 토는 만족지들이 아니 대라 아니 제박의 난이 양지 저비 도제긴 제비 리히 준비 안 보였어야 돼 당연히 제박 만복의 여박의 난이 하장의 고대와지 니대와지 세란 전대와지 마세처리는 하장의 니몬 놀자바지 여박 연장 아니 제왕의 제박대다 자와 니몬이 아니 열니 안도지들이 아니 지능한소 당주 집이가서야 자위 찬이 당주가 자와 대당 아니 양지 집이 도지 속은 제비 아니 간이서의 매운이도 아니 열린도지 되지 어때인데라 제때 자와 당 제왕이도 아니 열와다 되게 토라 아니 당 아시건 간소 기반 남진 제비 그다 선당 잡아 하장 그 마보 열어와 어때인데라 다 년치도 기반 남진 제비 그 아니 선지빈 잡아다 히즈 안소그다 대상은 안소 개발 망보 여러고 대소기 장야비 그 된제그 다 선다지 거는 안소 이거 망보 여러고 대소그 나니 아니 가르세 그러고 릭샤 대소 대소그 나니 이 카살와 대소그 나는 안소 또 어디 지쳐들 고대와 된지 이 망보 지어 봐라 이거 대소 소마디 쓸 레니 아니 릭샤 대소 카공 그 정도 보시니 이네 마 시제들이 대게 나는 조직의 체인이 세들 다 년치제 선다가 용 대소그 나니 나도 빼지 마보지 게용거래 다 선다기 흉대서 용발라 저위 찬이 나도 빼지기 돈을 로지 되는지 찬이요 빼지기 돈을 로정 시지 되는지 찬이요 근데 다 년치지 흉대서 그 난게 빼지 마치와지대 다 디게 디게 먹 아니 상호동단에 디게 디지 먹은 디힌즈나나 텀바 디게 디지 먹은 초아 디게 디지 아니 쇼수그 자정 대소 단 텀비고니 아 빼지기 바 장장한 차디요 디인들 다 딘상 나도 디레 얘기 짜지 바 차디요 와 디인들 다 영가 화벌대 처리잖아. 그래서 그 지뢰박의 사치기 연이 돼서 그 아니 지곧 대학의 체들 다 팅대 그 체직 가서라. 딘상 그 먹의 산호 동단대. 딘상 그 가서 그 쇼속이 자정다. 딘상 그 가서 그 초하다. 카타 녀와다. 먹의 당의 대와다. 고디위 된제 그 아니 베지 가마만지 그 토니 아니 용된대라 봐. 니히니 대샤지. 근데 처리잖아. 팅대 그 체탭지. 아니 지신 아버지 어 된지진 아니 손세딘 치비긴 친 희게 뒤세데 간리진 세리라 손테르르라 아니 까마 섬지 자여 버리 대인들다 손테 그 까마 섬지 때 자위 찬이 아니 담보도 치르잖아 또 담보를 다 까마 니 옛날 하지 그 나나 희 섬비 그 난데 대소 보다 님보다 내가 대소 소만한 거라서 샤종고 좋은다고 지다 시대다 대라 샤토샤죠. 대단년들로 냉글 혼생이 뉴로 맞아 사히샤지 그 드라마 뭐지 게 게요. 되는데 계속 걸라. 아니 사히샤지 선대샤지. 된지 이 차대 봐. 아니 대 차나 바도 까만 얘기 하지 그 너나. 아니 가버지다. 용네. 다 사바. 오 대전 봐 이놈아. 체지 된지지. 뉴라 다 까만 쓰는 게 지금 나나. 아니 갑 되겠다. 아, 혼선 되게 난데. 어, 조대서 소마대 저 쇼동 조지지다. 대단 년들었다. 아, 혼선 되게 난 거. 내가 대서 소마대. 가서 상기가 어, 좋아한 거야. 어디 되는지 샤디오리. 어디 인들 다 치치그 디세그 까마 섬지대. 가서 고샤 시간라보대. 어디 되는지.
1: 大大姐姐先把电脑别用龙池年轻力空看给宋大陆池林池时向来明天安全林池先去了告诉你
0: 啊你电厂了大学习机器的时候啊天地给你打这个马上就提档的装着不电影吧应了做的别就打这个别个忙一个那么要提出的咱天学习机档这段念的了在前里我说地震就一个个烂人了啊你命令啊地震就一个个烂人个弄了打这个啊搞得是个个打必须动到这次出门了都是去骗头发的没有的祖宗的打这个想这个钱的那样你托面把身托梦给我说啊过掉啊你掉啊啊等这几个托你嘛啊学习机马多这当个刚说别就打这那丫头了，还讲个价钱不定色不，两个哈巴的打，扎这个路当拾这个路拉说吧，去把叔叔叔叔个打这个过了，然后叔叔他们忙一把跟对手忙不就约吧嘞，啊对手的男朋友了，德罗耶、杰巴耶、塔爵耶，拉说吧等这个过呢，刚说嘛，一个把人呢，今年七八我让你了，等这个男的对手都怕塔爵吧，就当啊，啊你十步一步等这些一个呢，还讲个卡布罗不就吃的约吧当。你个钱呢？看的电视机个图呢？啊，嘛就也比网的大那样。啊，你年轻出嘛了呀？我六八几档，啊，从这点来讲说，年末找八几档。第二个打这个男人个弄了，没事讲说偏心。第三点讲说你就没得吧？但这个啊，你简单讲说你就失败了。等这一把一张，做的起来的，加起几把跟他追档，啊，路数少了，偏少了，啊，你多少了是吧？等这个过的，咱底下就忙一把，做的他妈个讲说。我电话接上，在以前呢，打这可能个呢一个个男人，哦，对了，偏些天就个没有找不着呢，哦，也就够的，这么点的经验，听得就等于吃这个锅的吃掉去。当挨着个男的，你把的钱也是的了，啊，你打这就比过年去。对了，到当末节的时候呢，俺就写个这个，打这把是要接档，打这一把打这是要接档，等等。啊，打这日币等于是，伢那打这日币用噻，啊，等这个等呢，等到省了，伢做陕西下个温度，他等个弄了担保，伢做那个业绩的打，打这日币是得了哇，他打这日币先把拉，投担保了钱的噻呢，啊你打这把是要得了伢做挂进那个温度，我那看这几了打这把是个的噻呢，先见那个嚷嚷嗦嗦个，先个弄个三下个断钢样容易。三个男的准备给点钢样东西，啊，你眼爬肉布，身上爬肉布了，啊，你过完些吧。等这个下完等的急了，啊，你我说打这把这个，你到那身上叔叔个三下个点钢样东西，眼爬肉布了，啊，你过打这把，爬肉布了，过完些吧。等这个下完等的急了，我说打这把这个。等这一阵打第二大步个打这把个下完得了。在以前你看你就要把这意思呢那个同你给当咱们的咱们咱们的别拆给我这样的啊你别拆给他这样的嗯嗯这样的刚才就跟这个搞的时候没事过过啊你咱们的同你已经跑过了过到这样跟这个把事他第一张满云把第二张把拖的搞的时候啊你那个同你明当七个当年经济，你给钱是呀？但这钱的时候，俺从罗美的啦，有别个他妈买一把个钱的时候，你哪个过呢？也跑路过了，打这别个，你他们就吃掉了哇？你呢？他每当吃个当年经济，你给钱个同呢？啊，让个三月个等刚阳东西，也跑路过了，过些吧？你打这把就吃掉了。俺再买一把，你六个同呢？样俺说打这样。这个是呢你就你拉拉说吧当然说别拆掉了拉巴根小家拉巴根用个了你刚巴根用个了 아니 나서 카다 아니 미 아 라소바 땅 나서 가르 전에서 그러고 아 아니 동박 돈이 난전담을 내리 여러 와 단 너나 나서 리보그 아니 고다 강바 아 락바 안좀 라소바 텐지 리지 라그 난전 망보 지르와 어 데라 테니 아니 메옌바 바로 볼라 치르지나 된다 강야로 와히 내가 그래서 닥터 받는데 여러와 배차게나 저 사마 시가 시바 인가 민세니 이게 바로 보지 되지 드용 가슬라 롱고 나고 돈이 닥터 마주나 아니 고 나로서 내리신 아 조조신이 아니 이게 바로 볼라 사마 시비가 닥 아니 저 버시 받는데 아니 형 그래 여러와 어떤 짓을 리진라라 소바 난저 나서 오고네 닥터 받 다때 마인바가 나서 주문 잡는다 아니 타발랑아로서 나바 잡아 아니 돌아서 봐. 아니 토 토즈 라와 토랑와. 라서 봐. 텐데게다 슈르그. 아 짜라라서 봐. 텐데 드라마다 토니 이게 바로 볼라. 아니야. 닥쳐 봐. 어떤데 요리. 다 대자나 마인바. 아니 데리자 쳇토와다 치르잖아. 아니 드라다 죽게 다녀도 저비. 아니 이게 있어야. 어 되게 토니. 아니 이게 바로 볼라. 닥쳐 봐. 요리. 자주니 이제 다녀도 쳐. 아 당한소 드라 미리란 쳇바 이제나. 아 아니 랑 쌈데 다트 버시 발라 치 아 가체긴 아버지 치르잖아 다 고니 히비 깨차 대다 다 다다 니 히지 그치르나 아니 자죽 다니리 치비게 아니 이게듯이 이게듯이 이게스 안데 아니 나로선 좋아 미지 그 랑 쌈데 얘나 다트 버시 비게 토모 마이 바가다 자디 차디오 오 데인디나 다 너나 아 나가 게당 잠나다 아니 깨차 리지 옌라라서 만난지 남아나서 좋아다 아 대마인 바가다 이게 아 되네 대마인 바가 시다는 거 주모다 아니 타바근다 바다 단라만다 아니 토라서 바든 이게 토니 아 아니 랑게 삼지 그때 가야로 하기 옌파로 봐라 다트 바시게 시기요리 다 대소로 처리 있어야 되니 아니 다트 바세요 대인들 아 나도 니게 놓나 아 아니 드라 메리는 쳔바인지나 아니 끼차다 이게 되니도 아 아니 랑게 산디 다트 바라다 치 치도 파바가 사디 차리어리 딘딜 겐 차터자가 아 샤마니노 므로아 메이 사드티비 치컨지 나니 치 라나 파히 옌지 르모도위 난센지 조안 센지 다다니 옌히 인세니 어 공데 리송도 와 아 다트바세야디를 다 도돈라보지 야바이나 아 나조 딱 게차다 이게 대 마엔 바게 샤타가다 게단 드라마다 아 리제 옌라라서 바게 난젠 드라마다 Jawatela teni rang saji ten kaya ro ye paru paru ko ashe baten de ki shawati la datu ba se ko shatanka wona datu rikpa se ya dan datu ba se ya te tsu tsu de datu se ya chiro wa datu se ya te dan datu rikpa se ande ta shawa mare de shawa mare de chiri se ne ani shawa mai ba ki shatanka ngaro so minjang za chadi wona datu rikpa dan ten tsu du ya pa ye na datu se ande gande chiro ko ling go ndu se dilo Data, Gondi Hibig, Drua Mirila, Tomo Mahimbag, Yubig, and Dutch Kishatan, Yigin Yubara. Dindrata, Kichatan, Yigi Kanya Ruan Higa, and Minda, Dendu, Goda Tritzel, Goda Tritan, the Chinutan, did you Niso? Tendichila, Shatanganzuta, Dutch Rubas. Yana, Dutch is a good, and Dona Cherry said, Gay Kanya Ruan Higi. 아니 고다 최당적으로 고다 최당 이 강의로와 히기도는 이게 바로 보라 고다 최벌시비기 친유다 코랑 그 직설다 코랑 니설죠 대라양 안서 다르지바 야나 다테스 어때세나 고안이나 느겨요 다 대자마이 바 다루치여서나 된제 그 친유다 니설 대소대 고른다 대바 아 취창 혀차보 그 돈이 쇼동존이 마테나 파야베 그 된제 그 용유로와 대라양 다주리바 야나 다주이센 아니 단위 되는지 따위어 대인들 네까지 다주리바다 다주이센데라 자이 차니 자 양주고 고알랜다 지다 자 돈주고 고알랜다 뭐라 닌도 자 양비 와다 땅 야바이나 아 게 강양 롱아 히기 고로 고 고다 책임도 제발시비 그 코란 그 친유다 코라나 토모마이 바 니솔 줘로와 대라 다주리바다 다주이센아 느겨 아니 대마저 다룬 된제 그 친여다 니소 대소대 쇼동신이 막 때나 파괴 그 윤우 땡쥐 대소라야 다지지 받아 다지세요 땡인들어 제자 아니 기그 고다 이 친여

0: 무슬로 제 홈바 차체를 말해도 내 인지도 탄지신께 빠오 쪼자지 뜨자리 최인들은 늘벗이네 취 아니어리 좀 먹게나 제소시 취 몸을 사도
1: 가송 취 사보니 니 아니어동 취 아니어니까 전리통 닌정 옆에 빠오리 대린 취 안에 만배똥나 쪼 리대니 아니라 만배똥나 니 캠리 센터이
0: 취 아니라 만배똥기 가 말해 결혼가 아니라 만배똥리 무슬로 리제 먹게 거좀 내내 대고하던 르사리 무슨거 부르죠
1: 가송 가송 취취 밑에서 내내 파차주 내니 게지 대란 저와 밑에 밑에서 힘에 시기나 지혜 말해
0: 무슬로
1: 老说见你了去俺你俺你总呢把我叫姐姐说好送子的得的吕总委操我母说了全给你都在看着去就马都见面可呀去老板们叫的去干松你去了是去哪里去俺你就哪里你俺你母亲吕总把马的去那把我俺我干松给吕姐姐俺我把我母亲给吕姐姐去让撒不你 你去谁没走了没你去没谁了去谁不了吗去谁就来他们没法去见面这些军队那些呢把我去拿回来没法要去的可能被俺们的那一级党团体现在融入东西的俺们不做操我来没准的那农村土著的日子没上的去哈个中间
0: 没从个本大嘴念啊打打这种破满口俺去找我让个本大妈的却做了把人呢人家被叫马东镇可错呢俺去女人去找我的没空啊啥啊啥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2: 陈培勇给加上陈年国民使用的张处长党土车西巴党张处长给公年年中国年代大把组织了民土西巴市木树绿加上了陈培勇给有我的村民年别卡大西江加上给电的木树绿让你了插到西巴一直一年年波西西巴市加上加个了甘伦布拉天平年的了木树绿今年加个了有比阿古最低大把业主党年年张处长党陈培勇年现在写一笔我所感应大街下去开启这个的团聚他给把事不莫怀疑云南粗康的旅游日不送行帕拉党人质啥都送一句怀疑怎么写你们呀帕里写空了多把写你这些写的帕拉呢所需罗尼修功课假如阿月一把党怀疑呢空人者不莫一把给把事
3: 公公你们了
4: 这送东南老家呢把我女儿本家带来姨
3: 姨过我了
4: 这把我带来等着家给等着
3: 我呢你这样协助我要不起的
4: 我你这样东协助要比起的面吧这么母妈我妈带来吧
3: 妈的妈的公公了公妹妈叔叔
4: 你公妹姐妹去等着抓给她接着
3: 我抓的
4: 去抓的进
3: 公公你妈了你这能如今大爷妈不你卡扎不就如今的
4: 却阿月姨
3: 那阿月姨
4: 阿月罗蒙本地弄到牛沙蒙进却有没跟他学给人
3: 那妈也有没给人
4: 阿月却罗俊年了拉萨这么多那牛沙蒙的进
3: ngeche nyuzi yin. Dedu, che mu chong semo che wa nama le chas. Ngeche le ne zon rong son shu. Che ne kudro hi re. Nga ne chun chu kong. Che yong ke yomo hi da re.
4: Ma re, ayue. Che ni seno ge, che ma. Nga rong sen te sa ngoma te che yin. Ayue.